왕 방상깽 희잔잔 롱상빠르니완 냉홍굽강장 방사이웨까찔랑 지롱람차르남 시라낭상린클리르마랑 주생리차르남 오상깽마랑 넌가위 보이 파란 뭐야 캔낭땅 시장 이세라장

0: 먼지 낭방도 마.
1: 도 빌어.
0: 비납 시카 한타 남타데. 에끈이 낙 제기 살아 건다가 시카라라. 살아는 파낭 탁티다디디. 살아 통당에 딱게 엔데기 말아하. 낭도 백 나이 부빌레네 다 소시카 탈라. 타나무 낭네 제게 더 부 타나무데. 나나 제가 해부데 빈수다리 더 부 타나무.
1: 탄 남지허.